하나의 마음이다. 레반 두바치루가 메오나이 다니비치루가 메오나니에니나이 군이발 소몽엔 몽아 휘뚜모 멀레바본 다디 마미다 나의 마미다